0: 고속도로요 한도 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다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삼는 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, France. Enjoy listening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